시대기 메고 메생나바 네 아데지게 고엠 대종마 다 월아 고마데가 워기니누 에게 콜라 방고 고시데 코징 노툴게 간 코조노 고시 데게 카고 부실라 카고 아나 톰고이 프로블레미 나 워지게 대종마 고랑마 응고이 사고 지게 마음마마서 덴디 덩마 올랑